0: 때 민영석 탄다 와요 와요
1: 다과
0: 니가서 나 탄다 와요
1: 사바나고 페
0: 알리스 프리초 스트라이스 곡 니가서 마포하기
1: 라탈라 만다다
0: 계속 샤이 섭코나 2010 우샤발라라
2: 자이크레타 마이 Ozo, ebati exe mina ngizokuthanda waya waya. Ngikunikeza nothando lamahali, it's a free choice trust. Ngikunikeza amavwa, ngithi ngishaye top corner 2010 ushabalala. Ebati mamel ne reverse umhlawu futhi ukuyathela egcekeni ngidla sibayene isikababo. Akithi akhe komunye ongilaxisa amahlaya, ndakukho kusendleleni ngikwazi ukudibula izinyawo.
3: Juliet, uthando lu